0: 그림 가뭄이 바람을 쓰라니까.
1: 103.1 FM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